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은 수도권 FM 104.9MHz, AM 1134kHz, 전주 675kHz, 창원 936kHz, 순천 576kHz로 매일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1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똑같은 커피라도요. 커피숍에서 마실 때와 집에 가지고 와서 마실 때는 느낌도 맛도 다릅니다. 아마도 커피숍의 분위기나 창밖 풍경이 커피의 맛을 더 좋게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죠. 내가 직접 만들어 집에서 먹는 것보다 외식할 때 더 맛있게 먹게 된다는 분들이 많은 걸 보면 말이죠. 가끔은 환경의 변화를 주는 게 좋습니다. 무심했던 부부 사이가 다시 돈독해지는데 여행이 좋은 이유도 바로 그런 걸 겁니다. 꼭 멀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변화만으로도 많은 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입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오늘은 서문탁의 3인 곡 들으면서 출발했습니다. 권태기의 연인이나 부부에게 전문가들은 여행을 권합니다. 상대방이 있는 배경을 바꾸어 보라는 조언이죠. 편안한 것과 지루한 것, 익숙해서 좋은 것과 익숙해서 무감각한 것은 사소한 차이에서 갈립니다. 같은 맥락에서 보면 작은 변화로도 많은 것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커피라도 더 맛있게, 같은 사람도 좀 더 멋있게 느낄 수 있는 여행. 연휴가 이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도 한번 떠나보시죠. 잠시 후 대한민국 인기가요는 이대화 음악평론가와 함께 완벽한 토요일로 떠나볼 예정입니다. 노래 듣고 이대화 평론가 만나러 가죠. 쿨의 아로하, 이어서 유엔입니다. 파도.

0: 우리 영화 소공녀에서 주인공인 미소는 월세가 오르자 집을 포기하고 위스키와 담배 그리고 자신의 취향을 지키기 위해서 길을 나서며 이렇게 말합니다. 집은 없어도 생각과 취향은 있어. 취향 확실한 우리 애청자 여러분과 매주 토요일에 함께하는 완벽한 토요일. 오늘도 이대화 음악평론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예. 영화 소공녀에서 주인공 미소는 이렇게 말하죠. 아무리 돈이 없어도 제가 좋아하는 담배와 위스키

0: 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고 하는데, 혹시 내가 평론가도 나 이것만큼 세상에 무너져 이것만큼 아무리 어려도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게 있을까요?
1: 그 나이가 들어도 입맛이 안 변하더라고요, 사람이. 예. 그 저는 이렇게 글을 마감을 다 했거나 네. 뭔가 이렇게 한텀 쉴 브레이크 타임이 딱 생기면 예. 그냥 편의점에 가서 예. 그 바나나색 우유를 예. 하나씩 먹곤 하는데요.
0: 소화탕이구나 그게 우리 네. 평론가만큼의
1: 그 빨대를 이렇게 예. 톡 꽂아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얼마나 행복한지. 요새는 그게 그 설탕을 안 넣은 제품도 나왔습니다.
0: 여러 맛도 있어요? 다른 맛도 있어요?
1: 네, 뭐 딸기 맛도 있고 그러는데 아 설탕까지 안 들어갔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제가 자주 먹고 있어요.
0: 클래식이죠.
1: 아 그럼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0: 우리 이대화 평론가 이것만큼 포기할 수 없다. 그거군요. 예, 그 정도는 포기 안 하셔도 됩니다.
1: 네. 뭐, 자주 먹고 있어요. 예, 그래서.
0: 자주 지켜가십시오.
1: 네.
0: 자 오늘 우리가 만나볼 첫 번째 작품은 뭡니까?
1: 1997년에 정말 크게 히트했던 드라마입니다. 그대 그리고 나고요.
0: 예.
1: 시청률 62.4%를 기록했던 전설적인 드라마입니다.
0: 정말 그때 진짜 방송이 유일한 네, 엔터테인먼트였던 그 시절에는 지금으로선 상상도 할 수 없는 경이적인 시청률이 나왔었죠.
1: 그렇습니다. 뱃사람인 아버지 최불암 씨, 네, 그 최불암 씨에게 4남매의 아들과 딸이 있는데요. 이들이 펼쳐 보이는 이제 좌충우돌 가족 드라마가 전체 줄거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0: 배경이 영덕이죠?
1: 네. 어촌마을 영덕인데 아버지 최불암 씨와 함께 4남매가 살고 있는데 첫째가 박상원 씨, 둘째가 차인표 씨,
0: 네.
1: 셋째가 서유정 씨, 넷째가 전 여기 출연하시는지 몰랐어요. 송승헌 씨가 나옵니다.
0: 막내로 송승헌 씨가 나왔죠.
1: 네. 근데 첫째 박상원 씨 정도만 건실하고 경제력도 있고 네, 그렇게 자라났고요. 막내 송승헌 씨는 툭하면 싸움을 하고 다닙니다. 셋째인 서유정 씨는 딱 봐도 철이 없고요. 둘째 차인표 씨는 부잣집 여성을 만나서 결혼할 생각만 온통 머릿속에.
0: 제일 한심한 게 사실 둘째 아들 차인표예요.
1: 맞아요. 그런 설정으로 나오죠. 심지어 아버지도요. 다혈질입니다. 또 철저히 가부장적이고 구식인 사람이어서 예. 그러니까 집안 전체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를 못합니다.
0: 네.
1: 이런 상황에서 첫째 박상원이 유복한 가정 환경에서 자라난 여성 수경. 최진실 씨가 연기를 했는데
0: 최진실 씨 이제 고생 모르고 자란 집
1: 그렇죠. 예.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수경은 시댁이 될 분들한테 이제 인사를 드리러 영덕에 갔는데 놀란 거예요. 인사 드리러 간 날 송승헌 씨는 싸움을 하고 와서 이렇게 다쳐왔습니다. 그걸 나무라는 엄청 거칠게 뭐라 하는 아버님을 또 보게 되고
0: 예비 시아버지를 본 거지.
1: 그렇죠.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결혼 못하겠다.
0: 예.
1: 결혼을 막 뒤엎기까지 하는데 그래도 어찌저찌 사랑을 포기하지 못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벌어지는 이야기인데요. 정말 많은 갈등들이 벌어지는데 처음 불거지는 문제는 살 집 때문입니다.
0: 예.
1: 이게 수경 부부가 신혼집으로 그 서울에 있는 수경의 이모 댁에 세를 들어서 살려고 했는데 이 철없는 아버지랑 시댁 식구들이 이모가 들어와서 살라고 했는데 그 말을 그대로 덥석 잡아서 다 같이 그 집에 올라가서 몰려가 살게 됩니다.
0: 아이고, 아이고.
1: 네. 그러면 신혼생활이랄게 둘만의 신혼생활은 끝난 거죠.
0: 졸지에 시집살이 하게 된 거네.
1: 그렇죠. 심지어 챙겨야 할 식구도 많습니다.
0: 그러니까요.
1: 네, 수경이 엄청 고생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갈등만 있으면 풋풋하고 아름다운 가족 드라마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최불암 씨 아버지가 겉으로는 투박해도 속에 정이 많은 겁니다.
0: 요즘 말로 하면 츤데레죠.
1: 맞아요. 그러니까 수산시장에서 일하면서 어렵게 번 돈인데 이거를 내가 서울 와서 보니까 너무 비싸더라. 너 힘들 텐데 이거 찬값에 보태라 하면서 다 주시는 거예요.
0: 며느리한테요.
1: 네. 아버님도 쓰셔야죠. 그럼 난 괜찮다. 난 차비랑 밥값만 있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너무 며느리를 아끼는 겁니다. 여기에 수경이 또 감동을 받게 되고 서로 조금씩 이해해가면서 가족의 정이 싹 튼다는 이야기고요. 이제 여기에 더해서 막내 송승헌은 이제 어렸을 때 헤어졌던 생모를 찾는 드라마가 펼쳐지고요. 또 당시에 이제 그 중년의 로맨스다에서 화제였는데 그 아버지 최불암과 수경의 이모인 박원숙 씨와의 그 로맨스가 예. 시작이 돼서 아주 코믹한 이야기 들려줬었고. 참 많은 이야기들이 여기에 얽혀 있었죠.
0: 이 드라마 덕분에 아주 뭐 당시는 국민 팝송이라고 할 정도로 네. 널널해진 팝이 있죠.
1: Beyond the Blue Horizon이라는 곡이 아주 크게 있었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예. 네, 드라마에 워낙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드라마 인기가 있으니까 전국적으로 익숙한 노래가 됐는데
0: 원래 옛날 노래죠.
1: 그렇죠. 원래는 1930년대에 미국에서 크게 히트했던 곡입니다. 근데 꾸준히 리메이크되면서 고전이 됐고요.

0: 그대라는 곡도 들어볼까 하는데요. 네. 당시에 그대 그리고 나가 사운드 트랙 앨범도 발표가 됐어요.
1: 그랬어요?
0: 네. 그래서 지금도 들어볼 수가 있는데 그 안에 멋진 곡들이 꽤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 노래가 눈에 띄었는데 왜냐하면 그윽한 재즈풍 발라드입니다.
1: 예.
0: 네. 약간 한국적인 가정사와 애틋하고 때로는 막 억척스러운 그런 이야기들이 오가는 드라마에 이런 멋진 재즈 발라드가 들어가는 게 좀 재밌다 생각하고 들었는데 음악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음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1: 네, 그러면 드라마 그대 그리고 나에서 두 곡 듣겠습니다. 루 크리스티의 Beyond the Blue Horizon 그리고 조혜리의 노래입니다. 바람과 함께 부르는 노래.

0: 조엘의 바람과 함께 부르는 노래, 그리고 루 크리스티의 Beyond the Blue Horizon, 드라마 그대 그리고 나에서 들으셨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완벽한 토요일, 이대화 음악평론가의 소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 만나볼 작품은 뭡니까?
1: 아마 이 대사로 더 기억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서울, 대전, 대구, 부산이라고.
0: 알죠.
1: 네. 네. 한석규 씨가 그 제비가 되고 싶어가지고 캬바레에서 춤추고 싶어가지고 그 춤 배우는 장면이 있었어요.
0: 요즘은 이런 사람 없을 거예요.
1: 아, 그러니까요. 예. 서울의 달. 1994년 작품
0: 서울의
1: 준비했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서울 이곳은이라는 곡이 엄청나게 사랑받았기 때문에 네. 이 음악 소개하려고 가져와 봤는데요.
0: 참 서민들의 삶을 네. 훈훈하게 다룬 드라마였죠.
1: 네. 서울 달동네에 살아가는 소박한 서민들의 이야기를 담은, 그래서 잔잔한 감동을 주었던 드라마입니다.
0: 그렇습니다.
1: 주인공은 두 명입니다. 최민식 씨가 춘섭 역할을 했고요. 한석규 씨가 홍식 역할을 했습니다.
0: 네.
1: 홍식, 그러니까 한석규 씨는 지방에 살고 있던 친구 춘섭한테 네. 내가 너한테 서울에서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줄 테니까 상경해라,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0: 그렇게 해서 올라오게 된 거였군요.
1: 그래서 영화, 그러니까 드라마 초반에 이렇게 네.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최민식 씨가 그 서울역 앞에 등장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만큼 이제 서울로 이제 작정하고 네. 올라온 건데, 홍식은 사실 사기꾼이었던 겁니다.
0: 그렇죠.
1: 네, 그래서 그 친구의 돈 다 빼앗고 그 돈을 사채업자한테 빌린 돈 다 갚고 자동차까지 마련한 다음에 이제 호의호식하고 있는데, 얼마 안 돼서 춘섭 씨한테 이제 걸린 겁니다.
0: 아, 그렇게 돈 구워서 자기 빚 갚은 다음에 잠적했군요.
1: 네. 그래서 춘섭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돈을 다 받아낼 때까지 너 옆에서 같이 살 거다.
0: 네.
1: 그렇게 선언하고 두 친구의 동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0: 그렇게 같이 살게 된 거였군요.
1: 네. 근데 홍식은 딱히 건실한 일거리를 찾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한몫을 잡아볼까 이런 고민 중인데, 그때 눈에 들어온 사람이 이웃에 사는, 이제 좋은 말로 사교 댄스계의 그 거장이 있습니다. 한때는 이제 그쪽의 전설로 불렸는데 지금은 종종 이제 춤 강의를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걸로 밀린 월세 내면서 어렵게 살고 있는데, 이분에게 춤을 가르쳐달라면서 사정합니다.
0: 예.
1: 젊은 놈 하나 살리는 셈 치고 춤 좀 가르쳐달라고. 그리고 스승으로 모시는데요. 왜냐? 이제 속칭 제비가 되어서 큰 돈을 벌어볼 생각을 그렇죠. 하는 거죠. 이때 배우는 그 기초 스텝이 있습니다. 어디를 밟아야 되는지 이제 알려주는데,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서울, 대전, 대구, 부산이고요. 네. 이게 이제 그 경부선이에요. 근데 이제 호남선 스텝도 따로 있어요. 그래서 약간 어드밴스드 된 예. 그런 것도 나오는데, 그렇게 춤꾼으로 발전해가는 와중에 벌어지는 에피소드가 정말 유명한 장면이 있습니다. 한 미모의 여성을 나이트클럽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브루스 타임에 작업을 거는데, 결국은 성공을 했어요. 알고 보니까 그 여성이 전문 꽃뱀이었던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자신의 지갑과 옷이 오히려 털린 겁니다. 그리고 모두 털린 상태에서 그 뭐라고 할까, 트렁크 팬티라고 네. 하나요? 이거 하나만 입고 막 쫓아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0: 조금만 입고요?
1: 네, 한석규 씨가 네. 아주 유명한 장면인데, 네, 그게 이런 설정에서 나왔던 장면이다 얘기하고
0: 와,
1: 싶어서.
0: 그런 장면 어떻게 찍었나 몰라요.
1: 그러니까 다시 보는데 참 재밌더라고요.
0: 이 드라마와 정말 찰떡궁합인 노래가 있었죠. 장철웅의 서울이곳은요.
1: 네, 드라마 인기와 함께 정말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는데요. 그 주인공들의 심정을 그대로 대변하는 듯한 가사가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이런 내용이죠. 아무래도 난 돌아가야겠어. 이곳은 나에게 어울리지 않아. 화려한 유혹 속에서 웃고 있지만 모든 것이 낯설기만 해.
0: 약간 노래도 약간 포크 분위기도 나고요.
1: 좀 진지한 느낌이 예. 나죠. 그러니까 서울로 올라와서 힘들게 살았던 당시 서민들의 심정을 잘 대변한 노래입니다. 근데 저는 어려서 그랬는지 잘 기억을 못했는데 예.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 노래로 장철웅 씨가 정말 스타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본인은 섭외가 막 밀려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나 음악 공부하겠다.
0: 우와.
1: 그리고 미국 유학길에 올라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0: 소신파였군요.
1: 아, 그러게요.
0: 또 한 곡 소개해 주신다면요.
1: 네, 드라마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노래가 이제 아까 얘기한 서울 이곳은이지만 예. 극중의 코믹한 장면에 이 노래가 삽입된 게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오랜만에 보다가 발견했는데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 춘섭은 예. 그러니까 최민식 씨는 앞집에 사는 이웃 영숙 채실아 씨가 나오는데 짝사랑 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채실아, 그러니까 영숙 씨는 아우 춘섭 씨가 너무 촌티가 나는 거예요. 버스에서 이렇게 자기한테 뭐 이렇게 말을 거는데 뭐 이런 거죠. 어, 하루에 연탄 몇 장 떼세요? 막 이런 거 물어봐요. 그러니까
0: 그 자체가 싫은 거예요.
1: 그렇죠. 예. 이런 사람 사귀고 싶지도 예. 않고 그래서 자꾸 무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자꾸 무시당하니까 서럽죠. 하루는 영숙 씨한테 무시를 받고 들어와서는 노래를 부르면서 마음을 삭히는데
0: 예.
1: 그때 막 이상한 엉터리 춤을 추면서 김은국 씨의 59년 왕십리를 부릅니다. 그런 아, 장면이 있어요. 아, 예. 그래서 제가 다시 보면서 참 잘 어울린다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0: 예, 그러면 드라마 서울의 달에서 두 곡 듣겠습니다. 장철웅의 서울 이곳은 이어서 김은국이 부릅니다. 59년 왕십리.

0: 드라마 서울의 달에서 장철웅의 서울 이곳은과 김은국의 59년 왕십리 이렇게 두 곡 들었습니다. 전 드라마 이야기 듣고 노래 또 듣다 보니까 이 최민식과 한석규랑 이 대배우를 한 드라마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구나 하는 또 생각이 드네요. 네.
1: 아 정말 그 젊은 시절 영상 다시 보니까 야 정말 세월이 네. 네, 오래 흘렀더라고요.
0: 대배우입니다.
1: 네.
0: 자 완벽한 토요일 오늘 끝으로 소개해 주실 작품은요.
1: 당시에 소재가 파격적이어서 상당히 화제를 모았던 드라마입니다. 1994년 폴리스 준비를 했고요.
0: 폴리스요?
1: 네. 만화가 이연세 씨의 원작을 드라마로 만든 작품이고
0: 그렇죠.
1: 엘리트 경찰 혜성과 어느 범죄 조직의 끈질긴 악연을 다루는 이야기입니다.
0: 폴리스. 어떤 내용이었나요?
1: 네. 이병헌 씨가 연기를 했는데 주인공 혜성은 경찰대학에서 손꼽히는 인재입니다. 후배들이 한 몸에 동경과 존경을 보낼 정도로 아주 유능한 인재인데요.
0: 네.
1: 어느 날 인질극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범죄자들을 멋진 돌려차기로 제압을 합니다. 근데 그때 카메라도 있었던 거죠.
0: 네.
1: 공공장소 인질극이니까. 그래서 국민적인 영웅이 됩니다.
0: 네.
1: 네. 이제 그만큼 승승장구하면서 능력을 인정받는 게 초반 이야기인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갈등이 시작이 되는데요. 몇 년 뒤에 자기가 일망타진했던 그 상대 범죄 조직들이 복수를 계획하고 이제 실행에 옮깁니다. 혜성과 그리고 결혼한 혜성의 아내를 납치해서 목숨을 빼앗을 계획을 세우는 거죠.
0: 네.
1: 계획이 결국 성사가 됐고요. 혜성의 아내가 목숨을 잃습니다. 당시에 아내는 아이까지 갖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혜성이 완전히 절망하는 거죠.
0: 네.
1: 그래서 경찰을 그만두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외로운 고행을 할 정도로 마음의 상처를 입습니다.
0: 아, 경찰을 그만뒀었군요.
1: 네. 예. 그런데 주변 동료들이 끈질기게 설득을 했고요. 그래서 결국 경찰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자신을 그렇게 만든 범죄 조직들을 이제 일망타진할 계획을 세우는데 그런데 또 조직의 함정에 빠져서 목숨을 잃을 위험에 빠지고 그렇게 엎치락뒤치락하면서 그 끈질긴 조직과 맞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막 아이리스 같은 드라마, 막 해외 가서 뭐 액션 막 이런 거 만들고 엄청 화려한 드라마가 예. 많습니다만 1994년만 하더라도요. TV에 총 쏘는 씬만 나와도 화려하다 그랬어요.
0: 그랬었죠. 예.
1: 네, 막 차량 폭파되고 예. 막 이런 거 굉장히 드물었는데 아주 네,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 가지고 화제를 모았던 드라마였습니다.
0: 저는 이 폴리스가 엄청나게 인기라는 것을 듣긴 했는데 제대로 못 본 것이 저 94년대 군대 있었거든요.
1: 아이고.
0: 보고 싶은데 이거 밤에 하는 드라마를 못 보게 하잖아요.
1: 네. TV 시청 낮에나 네. 뭐 주말에만 할 수 있죠.
0: 예. 네. 이병헌의 거의 뭐 여러 출세작 중에 또 하나였는데
1: 그러니까요.
0: 그렇죠. 이병헌 씨가 이 뭐 그때 탄탄대로를 걸을 때 이제 이 역할을 맡았었는데
1: 네.
0: 드라마 주제곡은 엄청 유명했어요.
1: 네. 내가 선택한 길이라는 곡이고요. 손성훈 씨가 불렀습니다.
0: 그렇죠.
1: 네. 아마 떠오르지 않는 분들이라도 이제 만약에 그 시절을 사셨다면 듣자마자 아 이 노래하고 하고 금방 아실 만한
0: 손성훈 씨의 거친 보컬이 또 네. 잘 어울렸거든요.
1: 이제 원래 락밴드에서 보컬을 맡았던 분이기 때문에 더 이런 분위기에 최적화돼 있었는데 이 노래를 통해서 이제 명성을 얻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솔로 음악도 발표했는데 안타깝게도 그 커다란 반응을 얻지는 못했습니다만
0: 네.
1: 와, 이 노래는 정말 그 허스키한 보컬, 락적인 창법이 아주 멋졌던 것 같아요. 이런 가사가 등장을 합니다. 난 결코 쓰러지거나 힘없이 꺾이지 않는다. 전과 넌 다름없이 내 안에 있을 테니라고 되어 있는데
0: 마라 같은 가사네요.
1: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을 떠난 아내가 네, 끊임없이 네. 내 가슴 속에 살아있고 그리고 그 때문에라도 나는 결코 쓰러지지 않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0: 그러면 드라마 폴리스 가운데 손성훈의 내가 선택한 길 전해드리면서 이대화 평론가는 다음 주 토요일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완벽한 토요일에서 소개해드린 드라마 폴리스에서 손성훈의 내가 선택한 길 듣고 왔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이 시간에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사연이나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저에게 언제든지 보내주십시오. KBS 라디오 홈페이지에서 대한민국 인기가요 입력하신 뒤에 청취자 참여란에 사연과 신청곡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콩에 적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박미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계절이 두 번 바뀌면.

박미의 계절이 두 번 바뀌면 듣고 왔습니다. 절은주님께서 걱정스러운 사연을 보내셨어요. 느긋하게 아점 중입니다. 아점하고 출근 전에 한의원 다녀오려고요. 요즘 야간 근무가 많아서인지 주의력이 떨어졌나 봐요. 매일같이 앉아있던 등받이 없는 의자인데 앉다가 중심을 잃고 뒤로 떨어져서 좀 다쳤어요. 모두 의자 안고 일어설 때 조심하세요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전원주님 큰일 날 뻔하셨어요. 몸 불편하신 분들 도우시다가 우리 도움 받으실 뻔하셨네요. 지금 어떻게 괜찮으신 거죠? 등받이 없는 의자가 허리에도 좀 무리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전원주님 건강 잘 돌보시기 바라겠고요. 쾌차하시길 저희가 바라겠습니다. 오늘 끝고 볼빨간 사춘기의 나만 봄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7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0: 자연이 내게 말해준 삶의 태도. 자연을 관찰하며 배운 오래가는 삶의 방식. 정민규 지음. 성우 조민수 읽음. 햇빛은 항상 충분하지 않다. 겨울의 햇빛은 약하고 비 오는 날의 햇빛은 흐릿하다. 그러나 그 부족함 때문에 해가 실패했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관계에서도 햇빛의 방식은 많은 생각을 남긴다.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반응을 기준으로 삼는다. 잘 받아주는 사람에게는 더 밝아지고 불편한 반응을 보이면 거리를 둔다. 이 선택이 반복되면 관계는 점점 계산이 된다. 그러나 햇빛은 반응을 보지 않는다. 어떤 창문은 열려 있고 어떤 창문은 닫혀 있다. 햇빛은 그 사실을 문제 삼지 않는다. 비출 수 있는 곳까지만 비춘다. 이 점이 중요하다. 햇빛은 모든 곳을 비추지만 모든 곳에 닿으려 애쓰지는 않는다. 인간은 종종 이 경계를 혼동한다. 다 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끝까지 이해받아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다 지친다. 햇빛은 집요하지 않다. 닿지 않는 곳은 그대로 둔다. 그 태도는 냉정함이 아니라 존중에 가깝다. 각자의 공간을 침범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역할을 포기하지 않는 방식이다. 햇빛은 결과를 소유하지 않는다. 씨앗이 자라도 열매가 맺혀도 그 성취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않는다. 인간은 결과를 소유하려 할수록 불안해진다. 내가 한 일이 의미 있었는지, 인정받을 수 있는지, 남길 수 있는지를 계속 확인한다. 그러나 햇빛은 떠난 뒤의 세상을 신뢰한다. 이 신뢰가 삶을 가볍게 만든다. 밝음은 드러내는 힘이 아니다. 드러나도록 허용하는 힘에 가깝다. 삶에서 햇빛 같은 밝음을 가진 사람은 눈에 잘 띄지 않는다. 늘 앞에 나서지도 않고 분위기를 장악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그 곁에서는 사람들이 숨을 고른다. 긴장하지 않아도 되고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햇빛은 주인공이 되지 않지만 장면을 가능하게 만든다. 이것이 오래가는 삶의 위치다. 하루를 떠올려 보면 햇빛은 이미 여러 번 당신 곁에 있었다. 출근길 횡단보도 위에서, 창가에 놓인 컵 위에서,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던 벤치 위에서. 우리는 그 빛을 기억하지 않는다. 하지만 바로 그런 이유로 하루는 무너지지 않고 이어진다. 삶을 지탱하는 것은 강렬한 결심이 아니라 이렇게 묻지 않고 도착하는 밝음이다. 햇빛은 오늘도 뜬다. 어제의 실패와 무관하게, 내일의 계획과 상관없이. 그 무심한 반복이 삶을 만든다. 자연이 말해주는 철학은 언제나 조용하다. 오늘의 빛은 오늘의 목만 하면 된다는 것. 다 비추지 못해도 괜찮고 잠시 사라져도 괜찮다는 것. 다시 돌아올 수 있다면 삶은 계속된다는 믿음. 햇빛처럼 산다는 것은 더 잘 살겠다는 다짐이 아니라 덜 어긋나게 오래가는 삶을 선택하는 일이다. 빛은 설득하지 않는다. 그저 드러나게 할 뿐이다. 오늘은 보이는 만큼만 살아도 된다.
1: 최고의 클립은 1번.
2: 최고의 클립은 2번.
3: 최고의 클립은 3번을 눌러주세요.
1: KBS
2: 오디오북
3: 최고의 클립.
0: 2장. 하늘. 위에 있지만 위에서 군림하지 않는 것. 하늘은 늘 위에 있다. 우리가 고개를 들 때마다 마주치는 위치에 있고 도시든 시골이든 빠짐없이 펼쳐진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하늘은 사람을 압도하지 않는다. 가장 높은 곳에 있으면서도 가장 먼저 존재를 주장하지 않는 풍경이다. 빌딩보다 높고 산보다 넓지만 하늘은 내가 위에 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냥 위에 있을 뿐이다. 이 태도는 인간이 쉽게 잃어버리는 삶의 감각을 담고 있다. 우리는 위에 서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더 높은 자리, 더 나은 위치, 더 많은 영향력. 위로 올라갈수록 안전해질 것 같고 내려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흔들리지 않을 것 같다고 믿는다. 그래서 삶은 자연스럽게 서열의 언어로 바뀐다. 누가 위인

0: 있었는지, 누가 앞섰는지, 누가 더 빨리 도착했는지를 따지게 된다. 그러나 하늘은 서열을 만들지 않는다. 가장 위에 있으면서도 누구 위에 군림하지 않는다. 하늘은 모두의 위에 있다. 특정 사람의 것이 아니고 특정 장소에만 허락된 것도 아니다. 부유한 동네 위에도 오래된 골목 위에도 같은 하늘이 펼쳐진다. 우리는 흔히 위에 있는 존재를 특별한 존재로 여기지만 하늘은 특별해지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히려 보편적이다. 위에 있다는 것은 남들보다 앞서 있다는 뜻이 아니라 모두를 감싸는 위치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하늘은 보여준다. 일상에서 하늘은 거의 배경으로만 존재한다. 출근길에 고개를 숙인 채 걷다 보면 하늘은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다. 스마트폰 화면이 하늘을 대신하고 건물의 벽면이 시선을 가로막는다. 하늘을 본다는 것은 보통 일이 잘 풀릴 때나 마음의 여유가 생겼을 때 행동이 된다. 그러나 하늘은 우리가 여유로울 때만 존재하지 않는다. 지친 날에도, 실패한 날에도, 정신없이 흘러가는 날에도 하늘은 그대로 있다. 다만 우리가 보지 않을 뿐이다. 이 점에서 하늘은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삶에서 기준은 늘 눈앞에 있어야만 의미가 있는가? 우리는 기준을 가까이에 두려 한다. 당장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바로 비교할 수 있어야 하며 즉각적인 반응이 돌아와야 한다. 그래서 숫자, 평가, 성과 같은 것들이 기준이 된다. 그러나 하늘은 멀리 있다. 손에 잡히지 않고 즉각적인 반응을 주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하늘은 방향을 잃지 않게 만든다. 기준은 가까이 있을수록 강력해 보이지만 멀리 있을수록 오래 작동한다. 하늘은 늘 변한다. 아침의 하늘과 저녁의 하늘은 다르고 계절마다 색과 높이가 달라진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같은 하늘이라고 부른다. 이 사실은 인간의 삶에 중요한 힌트를 준다. 변한다고 해서 기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 모습이 달라져도 방향은 유지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종종 변화를 실패로 받아들이지만 하늘은 변화 속에서도 자기 위치를 잃지 않는다. 하늘은 내려다보지 않는다. 이 표현은 조금 낯설게 들릴 수 있다. 위에 있으면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늘은 내려다보는 시선을 갖지 않는다. 하늘 아래에서 누가 성공했는지, 누가 뒤처졌는지를 평가하지 않는다. 인간은 위에 서면 판단을 시작한다. 그러나 하늘은 위에 있음에도 판단하지 않음으로써 기준의 다른 가능성을 보여준다. 삶에서도 이런 위치가 가능하다면 어떨까? 앞서가되 재촉하지 않고 기준을 가지되 압박하지 않는 위치. 설명하지 않아도 존재 자체로 방향이 되는 삶.
1: 이것 좀 봐, 신기하지? KBS 오디오북.
0: 하늘은 그 모델을 이미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흔히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수록 목소리를 높이고 기준을 강요하려 든다. 그러나 하늘은 침묵함으로써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하늘은 경계를 만들지 않는다. 구름은 국경을 모른 채 흘러가고 바람은 도시와 시골을 가리지 않는다. 인간은 경계를 통해 안심한다. 여기까지는 내 책임, 여기부터는 타인의 영역이라고 선을 긋는다. 물론 그 선은 필요하다. 그러나 경계가 삶의 기준이 될 때 우리는 점점 시야를 잃는다. 하늘은 경계 위에 있으면서도 경계에 속하지 않는다. 이 거리감이 삶을 넓게 만든다. 하늘을 바라보는 순간 인간은 잠시 자기 자리에서 벗어난다. 지금의 문제, 오늘의 일정, 해결되지 않은 생각들이 잠깐 뒤로 물러난다. 하늘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지만 문제의 크기를 다시 조정해 준다. 이것은 회피가 아니다. 삶의 스케일을 다시 맞추는 일이다. 하늘은 늘 그 역할을 해왔다. 우리는 자주 위로 올라가고 싶어 한다. 그러나 하늘이 보여주는 위로는 경쟁의 결과가 아니다. 하늘은 올라간 적이 없다.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다. 이 사실은 삶의 방향을 다시 묻게 한다. 우리는 정말 올라가야만 하는가? 아니면 이미 충분히 높은 기준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늘은 노력의 대상이 아니라 기억의 대상에 가깝다. 하늘은 모든 것을 담지만 아무것도 붙잡지 않는다. 구름이 지나가도 잡지 않고 새가 날아가도 소유하지 않는다. 인간은 무엇이든 붙잡으려 한다. 성과, 관계, 이미지, 역할. 붙잡는 순간 안심이 되지만 동시에 불안이 시작된다.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늘은 붙잡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모든 것을 허용한다. 이 태도는 삶을 가볍게 만든다. 기준이 된다는 것은 통제하는 것이 아니다. 방향을 잃지 않게 만드는 것이다. 하늘은 늘 같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우리를 특정 방향으로 몰아가지 않는다. 다만 이 위에 더 넓은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한다. 삶에서 이런 기준 하나만 있어도 사람은 덜 흔들린다. 당장의 평가에 매달리지 않고 지금의 실패를 전부로 해석하지 않게 된다. 도시의 하늘은 종종 잘려 보인다. 건물 사이로 조각난 하늘을 올려다보며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삶도 비슷하다. 우리는 조각난 기준 속에서 살아간다. 일의 기준, 관계의 기준, 성공의 기준이 서로 연결되지 않은 채 흩어져 있다. 하늘은 이 조각들을 하나로 묶는다. 비록 전부 보이지 않아도 하나의 하늘이라는 감각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하늘은 밤이 되면 사라지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실은 여전히 거기에 있다. 보이지 않을 뿐이다. 이 사실은 삶의 깊은 위로가 된다. 기준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에도 삶의 방향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 우리는 흔히 보이지 않으면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늘은 보이지 않아도 자리를 지킨다. 하늘은 오늘도 우리 위에 있다. 설명하지 않고, 주장하지 않고, 다만 그 자리에 있다. 그 침묵이 삶을 흔들리지 않게 만든다. 하늘이 말해주는

철학은 위에 있다는 것은 앞서 있다는 뜻이 아니라 감싸는 위치일 수 있다는 것. 기준은 강요할수록 무너지고 지킬수록 오래간다는 것. 하늘처럼 산다는 것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삶이 아니라 삶 전체를 한 번에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잃지 않는 일이다.

여러분은 지금 정민규 작가의 책 자연이 내게 말해준 삶의 태도를 들으셨습니다. 이 책의 저자 정민규는 삶을 바꾸는 방법보다 삶이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기준에 관심을 두고 글을 써왔고, 성공과 성취를 다루기보다 평온한 삶과 오래가는 태도를 기록해왔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책 자연이 내게 말해준 삶의 태도에서 저자는 자연을 통해 삶을 가르치지 않고 다만 자연 옆에 오래 서서 인간이 잃어버린 감각을 다시 느끼게 합니다. 자연을 앞세우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놓치고 있던 삶의 리듬을 조용히 되돌려놓는 에세이, 자연이 내게 말해준 삶의 태도. 지금까지 성우 조민수였습니다.

0: 제 1504편 효종 지방 군영의 정비에 착수하다. 극본 이상락, 연출 김영종.
1: 안녕하십니까. 역사를 찾아서의 홍진욱입니다. 이제부터는 효종 즉위 이후 군사 방어 태세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효종 3년 2월 3일

0: 오늘 주강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다.
1: 참고로 주강은 낮에 열리는 경연을 일컫습니다.
0: 자, 근자에 논의해야 할 현안이 있으면 누구든 말해보라.
2: 전하, 신지경연사 박서가 군사 문제에 대하여 아뢰겠사옵니다.
3: 지경연사란 경연을 담당하는 경연청의 정이품 관직이다.
0: 어서 말해보라.
2: 예, 전하. 근래에 전하께서 잇따라 옛날 성인들이 했던 용병술에 크게 관심을 갖고 계시온데 신이 현단계 우리나라 군정의 허술한 점을 말씀드릴까 하옵니다. 지금 우리의 군사 행정에는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옵니다. 황해도와 평안도 등 양서 지방은 군사 훈련을 완전히 포기한 상태이옵니다. 오직 삼남 지역에서만 훈련을 시키고 있사오나 그마저도 충실한 훈련이라고 볼 수는 없사옵니다.
0: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는가?
2: 전하, 무엇보다 영장을 혁파해버린 뒤로는 그 임무를 고을의 수령이 겸임을 하게 되어 있는데

0: 수령은 전적으로 그 일에 신경을 쓸 수가 없기 때문이옵니다. 만약 군사정책을 다시 정비하려 한다면 무엇보다도 영장을 다시 설치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군사훈련에만 전심전력을 기울이게 해야 할 것이옵니다.
1: 허면 혁파해버린 영장을 다시 복설하려면 어떤 사람을 뽑아서 보내야 하겠는가?
0: 영장을 담당할 사람으로 꼭 무과에 급제한 당상관만을 차출해 보낼 것이 아니라 직급이 낮은 당하관 가운데서도 군사를 통솔하는 데에 합당한 자가 있을 터이니 그들을 가려 뽑아 보내서 오래도록 임무를 수행하게 한다면 그 중에서 필시 그 직책을 제대로 수행하는 자가 나오게 될 것이옵니다. 과연 그 직책을 잘 수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과감하게 발탁을 해서 병마절도사로 제수해도 될 것이옵니다. 자세한 문제는 대신에게 의논하여 결정하게 하시옵소서.
1: 경의 말이 옳도다. 의정부 대신들로 하여금 의논하게 하라. 아, 잠깐. 형조참판.
2: 예, 전하.
1: 김녀, 그대는 호서지역에서 관찰사로 있다가 돌아왔는데 그 지방의 수령들도 역시 군사훈련을 거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가? 지금 말해보라.
2: 전하, 신이 호서지역에 있으면서 여러 고을의 군병들을 점검해본 결과 아주 형편없는 지경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듯하오나 대체로 듣건대 수령이 영장을 겸임하게 된 이후로는 군종을 수행하는 것이 영장이 설치되었던 때보다 못하기 때문에 여러 고을의 군사의 수요가 날이 갈수록 감축되고 있다고 하였사옵니다.
3: 이날 경연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조금 쉽게 간추려서 들려드렸는데요. 대충은 무슨 내용인지 짐작할 만하죠. 군사 문제인데요. 이 시기 각 지방의 군사 방비 상태가 매우 허술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나마 충청, 전라, 경상 등 삼남 지방은 부실하게나마 군사 훈련을 시키고 있으나 관서와 해서 지방, 즉 평안도와 황해도 등지에서는 체계적인 훈련은커녕 군사 조직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처럼 들리지요. 경연장에서 군신 간에 주고받은 말들 중에 가장 중요하게 언급된 사항은 혁파돼버린 영장을 복설해야 한다, 다시 설치해야 한다 이 얘긴데요. 대체 영장이란 무엇이고 왜 혁파돼버렸으며 다시 설치해야 한다는 것은 또 무슨 얘기일까요? 우선 공군사관학교 남호연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4: 영이라는 게 이제 그 군영할 때 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영이라는 것은 군사 단위인데요. 영을 관할하는 상설 지방 군사 지휘관을 영장이라고 합니다. 임진왜란 이후 이제 조선이 상시적으로 군비 태세를 유지해야 되다 보니까 거의 이제 지역마다 영장을 설치해서 이제 군사 지휘관들을 주둔시킨 건데요. 병자호란과 삼전도 항복으로 이어지는 혼란한 상황에서 영장제는 폐지되었고 효종제 이르기까지 복구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각 지역의 군사 업무, 이제 군정이라고 하는데요. 그 군정을 수령이 담당하게 됩니다. 삼전도 항복 이후에 청나라와의 직접적인 어떤 군사적 대결을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리고 이제 일본이랑도 통신사를 통해서 이제 나쁘지 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군사훈련과 같은 등의 업무는 수령의 업무에서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3: 그러니까 임진왜란 이후에는 각 지역에 설치된 군영에 군사 책임자인 그 군영의 대장, 즉 영장이 있어서 군사훈련을 시켰었는데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각 지역 군영의 지휘관인 영장들을 임명하지 못하고 폐지해버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들에서 군사를 통제하는 일은 누가 할까요? 그 지역의 수령이 겸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행정가인 도지사나 군수에게 군대를 통솔하고 훈련하는 사단장의 임무까지 맡겨놓은 셈이다. 이런 얘기죠. 서강대 계승범 교수의 얘기도 들어볼까요?
5: 지방군들을, 지방의 농민병들을 이거를 그냥 무조건 관할 수령한테 훈련을 시키게 해가지고는 이게 쉽지 않겠다라고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 수령 중에는 문신들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군대 훈련을 시킬 수 있는 무신 중에서 한 명을 선발해서 이 사람을 그 지방에 내려보내는 거예요. 내려보내가지고 직접 군사훈련 시키고, 즉 수령은 가만히 있어. 본래는 수령이 다 군사권도 갖고 있는 건데 이제는 좀 군대 훈련을 전문화해야 되지 않겠니 해서 군대 훈련 전담 장수를 내려보낸 거예요. 그거를 영장 제도라고 그래요.
3: 이 영장 제도가 와해돼 버렸으니 지방 군영을 지휘할 장수, 즉 영장을 다시 설치해서 지방군의 체제를 정비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로부터 한 열흘쯤 뒤인 효종 3년 3월 13일.
6: 주상 전하랍시오.
3: 임금인 효종이 지방에 영장을 다시 설치하는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 비변사 대소 대신들을 편전으로 부릅니다.
1: 지난번에 과인이 경들에게 각 지방 군영에 폐지된 영장을 다시 설치하는 문제를 논의해보라 하였거늘 의견을 모아보았는가?
6: 예, 전하. 신 영의정 정태화가 아뢰옵니다. 영장을 다시 설치하는 데 따른 편리 여부를 좌의정 김육과 우의정 이십에게 의논하였더니 김육의 소견은 신과 서로 부합되어 싸우나 이시백은 의견을 내기를.
7: 이미 혁파한 영장을 다시 설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뿐더러 온당치도 않습니다. 차라리 각 진관을 책임지고 맡게 될 지방수령의 경우 군사를 통솔하는 데 합당한 능력을 가진 자로 가려뽑아서 보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요.
6: 이렇게 말하였사옵니다. 하오나 각 고을 진관의 수령 자리에 어떻게 모두 적임자를 뽑아서 배치할 수가 있겠사옵니까? 두 정승과 다시 의논을 해서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겠사옵니다. 다만 생각컨대 병력의 지휘를 맡게 되면 사람이 거기에 손과 발이 묶여서 수령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니 아무리 재주가 있는 자에게 임무를 맡기더라도 그 뜻을 펴기가 어려울 것이옵니다.
3: 앞에서 진관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8: 진관이란 지역 단위의 방위 체제를 나타내는 말이다. 전국의 각 읍을 군사 거점인 진으로 편성하여 수령이 해당 지역의 국방까지 전담하게 한 제도이다. 규모에 따라 주진, 거진, 제진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소규모의 적군이 침입해올 경우에 방어하기에는 효과적이었으나 임진왜란, 병자호란처럼 대규모 외침에는 한계를 보였다.
3: 그러니까 진관은 지역에 설치한 군사기지점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이시백은 각 지방의 군진에 무과 출신의 장수를 뽑아서 새로운 영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쉽지 않으니 차라리 지방수령을 임명할 때 군사 지휘 능력이 있는 사람을 가려서 보내면 영장을 따로 두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낸 것 같은데요. 수령이 영장의 임무를 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남호연 교수의 견해가 그러합니다.
4: 원래는 영장에 담당하던 군정을 수령이 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후순위에 밀리다 보니 훈련조차 할 수가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생긴 겁니다. 결과적으로 정기적인 군사훈련은 물론 지역의 군정 자체를 책임질 상설 지휘관이 없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전반적으로 군사력 자체가 약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장을 복설한다는 것은 지역의 상설 군사 단위와 그 지휘관을 다시 설치한다는 것으로서 지방 군제의 정상화라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삼전도 항복 이후에 청나라가 지금 완전히 의심을 거두지 않은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군사제도의 재편과 같은 조치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었고 현실적으로 또 이거를 유지하기 위한 인사라든가 비용 문제 또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그런데 그 자리에서 병조참판 허적은 군사비리 문제를 지적합니다.
6: 주상 전하, 지금 지방의 각 군진에 영장을 임명하여 파견하느냐의 문제를 논의하고 있어온데 중앙군영인 훈련 도감에서 공공연히 비리가 자행되고 있어옵니다. 훈련 도감의 책임자들은 군병들에게서 종이와 꿀을 상납받으면서 군수물자를 보충한다고 핑계를 대고는 야간 생기에까지 제외해주고 있다 하옵니다. 때문에 막상 훈련을 할 때 보면 군대의 인원이 텅텅 비어서 진법을 익히는 훈련을 하는 날에는 그 숫자가 매우 부족하다고 하오니 매우 놀라운 일이옵니다.
8: 생기란 궁궐과 중요 관청의 야간 당직자 명단을 장부에 기록하여 왕에게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오늘날의 당직 기록부와 비슷하다.
3: 훈련도감의 군병들 중 종이나 꿀을 뇌물로 바친 사람에게는 당직 근무를 빼줬다는 얘기죠. 효종이 바로 화를 낼 수밖에요.
9: 아니 어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군수물자를 보충한다는 명목으로 군졸들에게 아직 개간하지 않은 땅을 개척하여 둔전으로 경작하게 하고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확물의 일부를 무역하여서 지방관청의 경비로 쓰도록 하고 있지 않은가? 헌데 그것도 모자라서 생기에까지 손을 대서 당직 근무를 제외해주고 뇌물을 받는단 말이야! 그럼 둔전에서 거둔 곡식과 그 곡식을 무역해서 번 돈은 어디에 썼단 말인가? 참으로 해괴하기 짝이 없도다! 엄히 단속을 하여서 다시는 그러한 습관을 답습하지 못하도록 하라!
3: 훈련도감의 군관들이 부정한 물품을 받고서 야간 당직 근무까지 빼준다는 보고를 받은 효종은 둔전의 부실 운영 등 군사비리 문제를 손봐야겠다고 나섭니다. 효종 3년 3월 16일
9: 승진은 들라!
10: 부르셨사옵니까, 전하?
1: 지방에 영장을 보내는 문제에 앞서서 중앙군영인 훈련도감의 비리부터 근절하라는 교지를 내릴 것이다. 승정원에서는 훈련도감에서 경작하고 있는 둔전이 얼마나 되는지 아는가?
10: 예, 전하. 세세하게는 알지 못하옵니다. 어떤 내용의 교지를 내리시겠사옵니까?
1: 받아 적으라.
10: 예. 하교하시옵소서, 주상 전하.
3: 참고로 둔전은요?
8: 군졸이나 서리, 평민 등에게 아직 개간하지 않은 땅을 개척하여 농사를 짓게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확물의 일부를 지방관청의 경비나 혹은 군대의 양식으로 쓰도록 한 밭을 일컫는다.
3: 이런 목적으로 밭농사를 짓는 토지가 둔전입니다. 그럼 이때 효종이 내린 교지의 내용이 어떠했는지 살펴볼까요?
1: 훈련 도감에서 운영하는 둔전은 조선 팔도의 주와 현 어느 곳에 가나 없는 곳이 없어서 그 지역에 사는 백성들은 상당히 고달파하고 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둔전 경작을 금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오로지 군수 물자를 충당할 목적에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련 도감에서는 도리어 물자가 부족하다고 하니 이는 필시 둔전을 부실하게 운영하기 때문일 터. 앞으로는 둔전을 감독하는 사람을 가려보내서 실질적인 효과를 이루도록 할 것이며 부족한 군자금을 채우려고 이리저리 군사를 내보내서 자금을 모으는 폐단을 없애도록 할 것이다. 오늘 이후로는 여타의 비리를 저지르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리고 도성의 친위병 인원수가 많지 않은데 훈련도감이 또 갖가지 방법으로 사역을 시키면서 헛되이 장부에 이름만을 끼워놓고 있으니 어찌 이리도 부실한가? 거기에 훈련도감 군병의 인원수가 얼마나 되는지 과인이 아직 모르고 있다. 허니 앞으로는 군병의 총 숫자를 장부로 작성하되 계절마다 가감된 숫자를 수정하여 과인에게 아뢰도록 하라.
3: 효종이 훈련도감의 군사 비리를 발본하려고 단단히 마음을 먹은 것 같죠. 2년여 뒤인 효종 5년 2월 11일 경연장.
1: 오늘 주강의 강론은 여기까지만 하겠다.

0: 당신만 보낼 순 없어.
1: 황진이의 말이라면 몸이 부서지는 일도 마다않는 재림.
2: 제 어머니를 차에 태워 함께 떠난 사람은 행수 어르신입니다.
3: 자식을 마음에서 내려놓는 모정은 세상에 없네.
4: 가세요. 다시는 이곳을 찾지 마세요.
2: 어찌 절 아세요?
4: 평생 그리웠으니까.

0: 정성을 다해 어머니 병수발을 드는 황진이. 그동안 이 사정은 배달의 조상으로 이름을 올리고 바이크를 이용하는 퀵 서비스는 물론,
1: 짜니 씨, 크리스마스가 얼마 안 남았네요. 그렇죠?
2: 네 맞아요. 안녕하세요, 짜니입니다.
1: 커플들을 위한 신곡을 준비했다고 들었어요. 들려주세요.
3: 몽주, 네. 어서 오세요.
2: 짠짠짠.
3: 라디오가 너무 크네요.
0: 24시간 편의점 알바를 비롯해서.
3: 이런. 돼지가 되네.
0: 고깃집 불판 당근 알바까지. 쓰리잡을 뛰며 황진이가 한양에서 그랬던 것처럼 송도에서의 가정경제를 책임진다.
4: 이러려고 당신과 송도에 온 게 아닌데.
3: 당신이 한양에서 가정을 위해 봉사한 걸 생각하면 이 정도는 껌이라고 할 수 있지. 풍성감. 터져버려도 괜찮지 뭐.

0: 어머니 돌보느라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텐데 연락도 없이 기방은 왜?
1: 여쭐 것이 있습니다.
0: 나에게 말이냐?
1: 어머니와는 어릴 적부터 둘도 없는 동무였다고요?
0: 그런데?
1: 무슨 이유로 처음에 제 어머니를 모른다고 하셨는지는 묻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왜 앞을 못 보게 되셨는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행수 어르신은 아시겠죠?
0: 니어미의 신상에 관한 일을 왜 나한테? 알고 싶으면 니어미에게...
1: 차마 입이 떼어지지가 않아서 말이죠.
0: 니어미에게 직접 물어보거라.
1: 그리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았으면 여길 찾아왔겠습니까?
0: 넌 늘 나를 곤란하게 만들어.
1: 사실대로만 말씀해 주세요.
0: 이제와 무엇을 숨기겠느냐. 황진사댁에서 널 데리고 간 뒤 얼마 안 있어서의 일이었다.

0: 낫구나. 잘했어.
1: 행서 어르신 계셔?
0: 오늘부터 일하려고?
2: 전목이 황진이와 생이별을 한 진현금은 집안의 생계를 위해 다시 기방에서 일을 시작한다.
3: 맛있어 맛있어. 난 원래 잘 웃어.
2: 황진이를 잊기 위해 가야금 연주에 몰입하는

0: 에이, 그만해! 그만해, 그만. 가야금 소리가 어지러워가지고 내가 술을 마실 수가 없지.
1: 죄송합니다, 나리. 며칠 쉬고 나온 아이라서요.
0: 아이, 넌 조용히 하고. 야, 그만해, 그만해. 에이, 며칠 쉬고 나온 애.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내 술잔에 술이나 따라. 베이베, 베이베.
1: 그만해, 현금아!
0: 그래, 그만해!
2: 그만해, 참. 현금이 고객의 민원에도 불구하고 가야금을 멈추지 않자.
0: 아, 뭐야? 제발아, 제발아.
2: 아, 네,
0: 아, 야, 그놈의 가야금 박살내기 전에 빨리 와, 이쁘네. 내가 부르러 와. 너 근데 옆에서 자꾸 웃냐?
2: 아, 나 주사가 웃는 거야. 아니, 얼마 전에 딸을 낳고 그 딸을 뺏겼다고 하더니 네가 마음의 상처가 아주 큰 모양이야.
0: 아, 웃지마, 웃지마.
2: 그런 상이야.
0: 잠깐만, 딸을, 제가 딸을 낳았어? 그러면은 너처럼 예쁘냐? 예쁘냐?
2: 콩 심은데 콩 나고 현금이 심은데 현금이 나왔겠지.
0: 에, 그러면 그러면 저기 에, 엄마 닮았으면 절세 미인이란 얘기네. 너 자꾸 웃냐?
2: 아이, 웃는 상이야.
1: 체면과 위신은 어디로 찾으셨습니까?
0: 현금아!
2: 넌 저
0: 빠졌더니 행수 불러, 행수! 행수 어딨어?
2: 아, 빨리 행수 나오라 그래. 아,
0: 나오라 그래! 아,
1: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구나. 천상의 소리라고 하는 이 가야금 소리로 왜 우리 기방의 손님들은 들으려고 하지를 않을까? 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3: 아직 제 실력이 미쳐.
1: 아니야, 아니야, 그렇지 않아. 조선에서 네 가야금은 짱이야. 네가 찐이라고. 엄수 선생님께서 인정한 실력이 아니냐? 현금, 아?
3: 네, 행서 어르신.
1: 내일부터는 가야금을 내려놓고 술병을 들어야겠다.
3: 전 기녀가 아닙니다. 기방의 악공이에요. 전문 용어로 뮤지션.
1: 뮤지션 같은 소리하고 있네. 웃음을 팔건 음악 소리를 팔건 기방의 발을 들여놓은 이상 넌 그냥 기녀야. 기생이라고.
3: 술을 따르는 기생은 되지 않을 겁니다.
1: 왜? 네가 낳은 여식이 훗날 기생으로 살게 되는 데스티니가 두려우냐?
3: 네! 누가 뭐래도 제 딸을 기생으로 만들 순 없어요!
1: 어리석은 거!
4: 기생의 딸은 당연히 기생이 되어야 하는 운명!
1: 하늘의 뜻이야. 나라의 법도가 그렇다.
3: 아니요, 제 딸은 아니에요.
1: 명심해. 내일부터는 가야금을 내려놓고 술병을 들어.
3: 행수 어르신!
1: 집에 누워계신 부모님과 한창 공부해야 할 동생들을 생각해야지. 네가 이러면 네 집안은 풍비박산이 나게 돼.
3: 제발 가야금만 연주하게 해주세요. 가야금만요.
1: 수입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질 거야.
3: 행수 어르신.

0: 나처럼 가야금도 뜯고 술병도 들고.
1: 싫어. 난 가야금 하나면 돼.
0: 가야금 하나면 되는 애가 오다가다 다리 밑에서 남정네를 만나 애까지?
1: 동백아, 나 좀 도와줘.
0: 내가 무슨 백이 있다고?
1: 백은 필요 없는 일이야.
0: 무슨 일인데?

0: 사려고 하는데요.
1: 찾으시는 약이 그 백설공주를 잠재우는 독시약과 빼고는 다 있습니다.
2: 동백은 동네 근방의 약국을 돌며 현금이 부탁한 약을 사모은다.
0: 너 정말 후회 안 하겠어?
3: 가야금만 탈 수 있으면 돼.
0: 도대체 이 약이 무슨 약인데?
3: 맷집 키우는 약.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고 가야금만 연주할 수 있는 약.
1: 명심해. 내일부터 가야금을 내려놓고 술병을 들어라.
3: 난 진이를 위해서 술병만은 들 수 없어.
0: 아, 몰라. 아, 몰라, 나는. 현금아.
2: 알 수 없는 약을 입안에 털어놓는 현금.

0: 그게 무슨 말이냐?
1: 현금이가 약을 먹었는데.
0: 무슨 약?
1: 무슨 약인지 모르겠어요. 부작용으로 앞을 보지 못한대요.
0: 독한 거.
2: 그 후로 진현금은 앞을 보지 못하는 가야금 연주자로. 기방을 돌며 가야금을 연주한다.
3: 제 어머니가 저를 기생 만들지 않으려고 약을 먹고 스스로 눈을 멀게 했단 말입니까?
4: 일이 그리 될 줄은 나도 몰랐어.
3: 아니요, 모르지 않았어요.
5: 스스로 제 눈을 멀게 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느냐?
3: 엄수 선생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제 어머니를 망치고 싶으셨겠죠?
4: 그렇지 않아.
3: 내 어머니를 그렇게 만든 건 당신이야.
5: 네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현금인 그리 되지 않았어.
6: 난 부럽지 않게 키울 거야. 꼭꼭 숨겨놓고 난 부럽지 않게 키울 거야.
4: 너 하나 반듯하게 살게 하려고 네 어미가 택한 최후의 방법이야. 내가 뭐라고 했느냐? 이곳은 네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다.
5: 그것도 모르고 넌 네 발로 기방으로 끼어들어!

0: LTE를 내려놓고 와이파이를 켜세요. 행수 김범.
1: 진이 같은 딸이 있어서 현금이는 행복했을 거예요. 현금 이명호.
2: 저 동백이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이자요.
3: 와이파이 한국인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0: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여행작가 송일봉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전라남도 보성군에 있는 일림산을 찾아갑니다. 일림산은 그리 널리 알려진 산은 아닌데요. 아기자기한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봄꽃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인기가 많은 산입니다. 특히 철쭉꽃이 피기 시작하는 이맘때 일림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림산 철쭉꽃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습니다.

지난 2000년부터 철쭉밭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26년이 지난 지금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철쭉 여행지 가운데 하나로 확실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해발 667.5m 높이의 일림산은 보성군 웅치면과 장흥군 안양면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일림산은 섬진강의 지류인 보성강의 발원지가 있는 곳이고요. 이 발원지에서 시작된 물줄기는 용추 계곡을 따라 흐르다 보성댐과 주암댐으로 흘러들어갑니다. 일림산 절학은 보성을 대표하는 특산물인 보성녹차의 명산지이기도 합니다. 제가 일림산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약 15년 전입니다. 당시 저는 보성의 차밭들을 취재하던 중이었는데요. 저를 안내하던 군청 공무원 한 분이 보성의 멋을 제대로 알려면 일림산 철쭉을 꼭 봐야 한다라고 말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성 취재를 다녀온 이듬해 5월 초 저는 혼자서 일림산을 찾았는데요. 그때 혼자 온 것이 후회스러울 정도로 정말 멋진 철쭉꽃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일림산은 철쭉꽃이 꽃망을 터뜨리기 시작하는 5월 초에 찾으면 좋은 산인데요. 철쭉이 해풍을 맞고 자라서인지 다른 지역의 철쭉보다 유난히 붉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한번 그 모습을 보면 금세 마음을 빼앗겨버린다고 하는데요. 빼앗긴 마음을 되찾으려면 이듬해 다시 철쭉을 보러 오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합니다. 일림산 등산 코스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림산 정상으로 오르는 등산로는 대략 8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1코스와 2코스가 인기가 많은 편인데요. 1코스는 용추폭포를 출발해서 골치제를 지나 일림산 정상으로 오르는 코스고요. 2코스는 용추폭포를 출발해서 보성광 발원지를 지나 일림산 정상으로 오르는 코스입니다. 두 코스 모두 약 3km로 용추폭포에서 일림산 정상까지 가는 데는 약 1시간 40분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일림산 정상 부근의 철쭉 군락지에서 사진도 찍고 또 꽃구경도 하려면 왕복 4시간은 잡아야 여유롭게 산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림산 일대에서 제대로 철쭉 산행을 하려는 사람들은 일림산과 장흥 제암산을 잇는 종주 코스에 도전하기도 합니다. 제암산 휴양림을 출발해서 곰제와 사자산을 거쳐 일림산 정상에 이르는 종주 코스의 총 길이는 약 8km입니다. 일림산 등산의 주요 출발지인 용추폭포에는 용서, 용바위, 선녀탕 등이 있는데요. 특히 용바위 앞에서 간절히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선녀탕 옆에 비누통이라고 불리는 자그마한 홈이 있어서 눈길을 끌기도 합니다. 일림산 용추폭포는 철쭉 산행을 겸해 이맘때 찾아도 좋지만 한여름 피서철에도 아주 인기가 많은 명소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전라남도 보성군에 있는 일림산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작가

0: 아픈 사람을 만나면 의사가 되고 위험에 빠진 사람을 만나면 구조대가 됩니다. 장애인에겐 친구가 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1: 장애에 대한 정보나 뉴스가 접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제 다양한 장애 이슈를 들을 수 있어서 듣다 보면 평소에 잘 몰랐던 새로 알게 되는 것들도 많아요.
2: 사회적인 약자 이분들의 삶에 소중하게 잘 다뤄주시고 잘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시고
0: 언제나 KBS 당신 곁에 라디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8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우리 가곡 아나운서 김태규입니다. 오늘 들으실 곡은 이은상 씨 김동진 곡 가고파입니다. 바리톤 최연수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아름다운 우리 가곡, 오늘은 이은상 씨 김동진 곡 가고파를 바리톤 최연수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손발이 저린 증상을 경험하는 분들은 일상이 참 불편하고 힘들죠. 저릿한 느낌을 넘어서 저리고 시리고 화끈거리는 느낌도 들고요. 감각이 없어지는 것 같은 증상에 손끝에 통증까지. 개인차가 있긴 하지만 손에 힘이 빠지면서 물건을 떨어뜨리고 뚜껑을 열거나 단추를 끼우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욱신거리는 듯한 저린 증상, 찌릿한 느낌이 불안감으로도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손발 저림의 증상은 왜 생기는 걸까요?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건강365 R. 켈리의 I Believe I Can Fly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손발이 저린 증상 생길 수 있죠. 저리다는 표현도 하고 찌릿하다는 말도 하고요. 시리고 감각이 없어지는 것 같다는 말도 하는데요. 왜 그런 걸까요? 다양한 원인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경희대 한의대 침구과 김용석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손발이 저린다. 전기가 오는 것처럼 찌릿하다. 시린 건지 감각이 없는 건지 모르겠다. 손발로 전해지는 통증에 대한 표현이 이렇게 참 많던데요.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1: 그렇죠. 뭐 손발이 저릴 때 보면 우리가 혈액순환이 잘 안 해서 이게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 손을 막 털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0: 네.
1: 이 혈액이 제대로 순환이 되지 않으면 일단은 신경이나 근육에 영양분이나 산소가 공급이 잘 안 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또 이런 현상은 그 혈관계 문제뿐만 아니라 말초신경계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우리가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고 해서 드시는 게 뭐냐면 뭐 혈액순환 좋게 해준다는 건강보조제 같은 거 많이 드시잖아요. 사실 뭐 이런 보조제들이 대개 혈관 건강을 좋게 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0: 네.
1: 그런다 이제 물건을 떨어뜨릴 정도로 힘이 빠지고 뭐 걷는데 불안정하거나 전기 고는 듯하게 뭐 찌릿찌릿한다. 이건 단순히 순환 문제가 아니라 신경이 뭔가에 의해서 물리적으로 압박을 받거나 손상을 입거나 퇴행성 변화가 생겨서 발생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0: 네. 말초신경계 지적을 하셨는데요. 일단은 원인이 좀 다양할 것 같은데 신경계의 문제가 큰 건가요?
1: 사실 이제 순발 저리다라는 원인은 한 수백 가지 돼요. 그런데
0: 네.
1: 이제 신경과 신경계에 가득한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0: 네.
1: 예를 들면 뭐 당뇨병이나 어떤 만성 질환이 있게 되면 말초신경 자체가 손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손끝 발끝이 막 저리거나 통증이나 또는 감각 자체, 특히 뭐 진동감각 같은 것들이 많이 상실될 수 있고요.
0: 네.
1: 또 척추에 문제가 있을 때도 그렇거든요.
0: 네.
1: 척수나 그 근처 신경이 압박되면 우리가 잘 알듯이 뭐 디스크 같은 거요.
0: 네.
1: 협착증 같은 거. 이런 것도 손과 발에 영향을 줄 수 있고요.
0: 네.
1: 또 하나는 자세 때문에 생길 수도 있어요. 장시간 같은 자세로 있거나 또는 뭐 앉아있거나 서있을 때 어떤 신경이 눌리게 되면
0: 네.
1: 저린 증상이 셀 수 있거든요. 컴퓨터 같은 거 많이 하시는 분들 뭐 거북목 증후군이라든지
0: 네.
1: 뭐 손목 터널 증후군 바로 여기에 속하는 거죠.
0: 증상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텐데요. 환자들이 증상에 대해서 어떤 말씀들을 하세요?
1: 대개 뭐 환자분들은 아 저리다, 뭐 찌릿찌릿하다,
0: 네.
1: 뭐 벌레 기어가는 것하다. 또는 뭐 시리다, 새큰거린다, 무겁다, 뭐 나매살 같다 이렇게 표현들 많이 하시거든요. 사실 뭐 이런 증상은 같은 질환이라 해도 발생하는 원인이라든지 환자분의 어떤 전신 상태에 따라서 좀 달리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언제 더 심해지느냐, 뭐 언제 증상이 좋아지느냐에 따라서 표현을 다르게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이런 손발저림의 질병 자체보다는 그 질병을 가진 사람에 더 집중하게 되는 거죠.
0: 원인들이 참 다양하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그 여러 원인들 중에서 말초신경병증이라는 질환도 있지 않나요?
1: 네, 그렇죠. 이제 손발 저림을 유발하는 아주 대표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말초신경병증이거든요.
0: 네.
1: 말초신경이라는 것은 뇌나 척수, 이게 중추신경이에요. 거기서 뻗어나와서 우리 몸 온몸의 근육이나 피부 감각과 연결된 통로가 말초신경인데
0: 네.
1: 이게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손상되면 저림이나 통증이 나타날 수 있는 거, 요거를 말초신경병증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전기 오듯이 찌릿찌릿하다, 화끈거리다, 뭐 송곳으로 찌른 듯하게 아프다, 뭐 이런 증상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0: 네. 말초신경병증은 왜 생기는 건가요?
1: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흔히 알 수 있는 게 당뇨병성 신경병증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혈당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면 미세 혈관과 신경이 손상되는 경우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신경 대사에 아주 필수적인 비타민 B 자체가 결핍되어도 나타날 수 있고요. 또 손목 터널 증후군 같이 어떤 특정한 정중신경이라는 신경이 물리적으로 눌려서 발생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과도하게 음주를 많이 하시는 분이라든지 뭐 항암제 같은 거 또 중금속 같으면 노출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 몸의 면역 체계 중에서 자기 자신을 적으로 알고 공격하는 이런 자가 면역 질환 같은 게 있거든요. 네. 그것이 원인이 될 수도 있죠.
0: 네. 특징적인 증상이 있습니까?
1: 아무래도 증상 부분에는 이 저림하고 화끈거림이 나타나는데
0: 네.
1: 특징이 뭐냐면 주로 손끝 발끝에서 시작해서 점차 위로 올라오는 경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감각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0: 네.
1: 마치 이제 뭐 장갑이나 양말 신고 있는 듯하게 감각이 무디거나 남의 설처럼 느끼는 경우가 있고요.
0: 네.
1: 또 찌릿찌릿하거나 뭐 전기 오는 것 같은 그런 통증을 느끼는 분도 있고 또 신경이 손상이 좀 심해지면 물건을 조금 놓치거나 버린거리가 좀 불안해지거나 또 근육에 힘이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0: 네.
1: 또 자율신경계에도 영향을 줘서 땀이라의 변화라든지 소변이라든지 혈압 조절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0: 네.
1: 손발 자체가 심한 경우에는 이 변형까지 생길 수 있는 거죠.
0: 네. 그럼 관절통처럼 손발의 관절이 통증으로 잘 움직일 수 없다거나 가만히 있어도 시리고 아플 수도 있는 건가요?
1: 네, 질문하신 것처럼 뭐 말초신경병증 가만히 있어도 시리고 아픈 증상을 뚜렷하게 나타나게 되거든요.
0: 네.
1: 그래서 그러나 이제 관절이 잘 안 움직이고 통증이 발생하는 것은 관절염이잖아요.
0: 그렇죠.
1: 좀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0: 네.
1: 이제 말초신경병증의 가장 괴로운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외부의 어떤 자극이 없어도 통증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씨가 춥지 않는데도 발이 시려서 양말을 몇 겹 신어야 되는 경우라든지 뼛속까지 찬 기운이 든다 이렇게 통증을 호소하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가만히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는 오히려 신경이 더 예민해지면서 욱신거리거나 화끈거리거나 찌릿한 증상이 심해지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손발 움직이기 힘든 증상은 이런 관절염하고 비슷해 보이지만 그 원인이 다른 거거든요. 관절염이라는 건 관절 자체가 염증이 생겨갖고 붓고 뻣뻣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일 때 물리적인 어떤 불편함과 통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움직일 때 더 아픈 경우가 많지만 말초신경병증은 가만히 있을 때 특히 뭐 밤에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는 거죠.
0: 네. 휴식을 취해도 욱신거리고 화끈거린다라고 하셨는데 증상은 양쪽 모두에서 느껴질까요?
1: 이게 사실은 말초신경병증의 가장 중요한 진단 포인트 중에 하나거든요.
0: 네.
1: 대개 뭐 양쪽 손발에 대칭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0: 네.
1: 왜 대칭적으로 나타내냐면은 뭐 당뇨라든지 비타민이라든지 독성 물질에서 생기는 경우는 전신적인 원인이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혈액을 타고 원인 물질들이 이동하거나 전신 대사에 영향을 주니까 우리 몸에서 가장 먼 곳에 있는 신경 손발이잖아요.
0: 네.
1: 거기서부터 손상을 입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점점 위로 올라가고요. 또 양말 신거나 장갑 끼는 부위처럼 양쪽이 비슷하게 저리거나 아픈 것이 전형적인 특징이고요.
0: 네.

0: 그런데 이제 만약에 한쪽이나 또 한쪽 손이나 한쪽 발만 유독 저리고 아프다면 이거는 전신적인 말초 신경병증이라기보다는 네. 고신경이 물리적으로 눌리는 이런 가능성이 높죠. 뭐 손목 터널 증후군이 대표적인 거고요.
1: 네. 일단 뭐 손끝 발끝에서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고 뭐 시리다 화끈거린다 뭐 찌릿찌릿하다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하시는 거네요.
0: 그렇죠. 말초 신경병증 환자분들은 시리다 이런 표현만큼 또 더 자주 표현하시는 게 화끈거린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감각이 뇌에서 감각 신호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신경병성 통증이라고 볼 수 있고요. 왜 이제 화끈거리냐 이렇게 느끼냐 하면은 우리 감각 신경 중에는 이제 온도를 감당하는 신경이 있고요. 그다음에 통증을 담당하는 그런 신경 섬유들이 있어요. 이 신경이 손상되면 특별한 열 자극이 없는데도 뇌에서는 아 지금 뜨겁다 타는 것 같다라는 잘못된 신호를 계속 보내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실제 피부를 만져보면 온도는 정상인데 본인은 속에서 불이 나는 것처럼 뜨겁게 뭐 고춧가루 불어놓은 것 같다 이런 느낌을 표현하게 되는 거죠.
1: 그럼 말초신경병증에 대해서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나요?
0: 한의학에서는 요 말초신경병증의 절임이잖아요. 절임을 이제 절일빗자라는 걸 써서 빗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빗증이라는 그 절일빗자는 막히다 뭐 통하지 않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기혈순환 시켜주는 이 기혈순환이 원활하지 못해서 감각이 둔해지거나 통증이 된 상태 요거를 이제 빗증이라고 하거든요. 이 빗증이 생기는 거는 우리가 삼비라고 해서 찬 바람이라든지 또는 아주 차가운 기운이라든지 그다음에 습한 기운 이런 것이 들어오면 우리 몸에 어떤 불균형이 생기고 순환의 장애를 주고 신경 통로를 막는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치료를 하게 되죠.
1: 그럼 현대의학에서 말초신경병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치료하는 중에 한의학에서도 증상 완화를 위한 치료법이 진행되기도 하나요?
0: 그렇죠. 이제 말초신경병, 특히 이제 뭐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은 한의학에서는 기허, 혈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허라는 것은 에너지가 부족해서 혈액을 밀어내는 힘이 부족하다는 거고요. 혈어라는 거는 이게 통로가 막혔다 이렇게 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양 공급이 차단되면서 신경 자체가 영양 공급이 안 되니까 이런 역할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시리다, 화끈거리다, 찌릿하다 이런 이상 신호를 계속 보내는 거고요. 그래서 요 막힌 곳을 뚫어주고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는 방식으로 한의원에서 치료하거든요. 그래서 뭐 침이라든지 전침 자극을 하기도 하고요. 또 정제된 한약재 추출물을 신경 주위에 주입해서 염증을 줄여주는 이런 약침 치료도 하고요. 또 기혈을 보호하고 어혈을 제거해서 신경에 영향을 공급하는 한약이라든지 또 특히 이제 시린 증상이 있을 때 몸에 온기를 불러주기 위해서 뜸 치료 같은 것들을 하지요.
1: 찜질이나 마사지는 어떨까요?
0: 그렇죠. 찜질이나 마사지조차도 뭐 열 자극 주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제 신경 상태에 따라서 손상된 상도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득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식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감각이 너무 무뎌진 상태에서 열자극을 주게 되면 문제를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혈액순환을 돕고 근육 긴장을 풀어줘 시린 통증에 온찜질이 좋은데 신경이 손상된 분은 뜨거운 온도를 느끼지 못하잖아요.
1: 그렇겠네요.
0: 그러면 저온 호상 같은 거 있게 되고요. 또 냉찜질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화끈거리는 이런 증상이 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열감을 식혀주니까. 근데 너무 차가우면 말초 혈관 자체를 수축시키니까 오히려 통증이 더 심해질 수 있는 거고요. 또 마사지는 우리 몸의 기혈순환을 좁고 뭐 신경 주변에 노폐물 배출시켜주는데 아주 효과적인 것인데 너무 강하게 주르게 되면 오히려 더 악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중요한 거는 찜질이나 마사지는 통증이나 어떤 순환 자체를 일시적으로 개선시켜주는 효과는 있겠지만 신경이 손상된 것들을 회복시켜주는 치료법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는 있죠.
1: 네. 또 혈액순환도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아무래도 손발을 좀 따뜻하게 하는 게 좋은 거죠. 양말을 꼭 챙겨 신어야 한다거나 그런 것도 있는 건가요?
0: 그렇죠. 이제 말초신경병증으로 인해서 시린 통증이 있다면 손발을 따뜻하게 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치료 방법 중에 하나이거든요. 한의학에서 말한 이제 차가운 기운이 들어와서 생기는 한비증 같은 경우는 이 귀혈이 순환을 막힌 것들을 따뜻하게 해서 우리가 치료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양말은 어떻게 보면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죠.
1: 그렇군요.
0: 그러니까 단순히 추위를 막는 것을 넘어서 신경 보호하는 역할까지 하거든요. 발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도 있죠. 그다음에 쿠션 역할도 하잖아요. 양말 같은 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너무 꽉 조이는 양말 이런 거는 오히려 혈액순환이 좀 방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발목 부분을 느슨하게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또 말초신경병증은 감각이 둔해지니까 뜨거운 거를 잘 못 느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열 자극을 많이 하기는 직접적인 열보다는 간접적으로 하시는 게 좋겠고 또 맨발로 차가운 방바닥을 디디고 다니는 것보다는 실내화 착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 아무래도 말초 신경병증도 방치하면 점점 더 심해지겠죠.
0: 그렇죠. 뭐 말초 신경병증을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증상이 더 악화되고 또 범위 자체가 더 넓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경이 사실 한 번 손상 심하게 손상되면 회복 속도가 느려지거든요. 그리고 완전히 죽는 신경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살리려면 엄청 어렵죠. 그래서 골든타임을 지키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1: 그럼 증상이 심해지면 물건을 자꾸 떨어뜨릴 정도로 힘이 없어지기도 하고 걷는 일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건가요?
0: 그렇죠. 말초신경병이 초기 단계나 중기 단계 이쪽으로 계속 진행이 되게 되면 단순히 아프다는 것을 넘어서서 운동신경이나 또는 자율신경계까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걷는 것이 불안한 증상이 생기면 이거는 감각신경을 넘어서 운동신경까지 침범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1: 그럼 손목 터널 증후군, 하지 정맥류와 같은 질환과도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는 증상일까요? 증상에 대해서 비슷한 표현을 하기도 하시는데요.
0: 그렇죠.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이나 하지 정맥류는 말초 신경병증과 증상이 매우 비슷해요.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혼동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지만 그 원인이나 뿌리가 다르기 때문에 구별해서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 그래야만 치료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먼저 손목 터널 증후군과 말초 신경병들은 두 질환 모두 손이 저리고 힘이 빠진다 이런 건 공통점이 있지만 조금 범위하고 원인에서 차이가 나는 거고요.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은 손목 안쪽에 그 통로 자체가 이 터널이 좁아져서 그 사이를 지나가는 정중신경이라는 게 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로 엄지부터 약지 절반까지 저리게 생기고요. 다행히 새끼손가락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고요. 밤이 되면 더 심해지고 또 습관적으로 손을 털면 일시적으로 증상이 편해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말초신경병증은 전신적인 증상이다 보니까 뭐 당뇨나 또 알코올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신경 자체가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손목뿐만 아니라 또 손가락 전체 끝이라든지 양손에 대칭적으로 나타난 것이 있고요. 또 하나 이제 하지정맥류하고 말초신경병증은 하지정맥류는 혈관의 병이고요. 말초신경병이 신경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느낌이 좀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대개 이제 하지정맥류는 혈관 순환의 문제거든요. 다리 정맥의 판막이 고장나서 피가 역류하고 고이는 질환인데 비슷하게는 뭐 다리가 무겁고 저리고 뭐 가만히 있을 때 시리거나 화끈거리는 느낌이 들 수 있지만 하지정맥류는 주로 오후나 저녁에 다리가 붓고요. 혈관이 튀어나오기도 하죠. 근데 이제 다리를 높이 올려두게 되면 중력에 의해서 증상이 완화되고 반면에 이제 말초신경병은 자세나 이런 것에 상관없이 신경 자체의 이상 신호인 뭐 찌릿함이나 감각 무딘다는 이런 증상들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거죠.
1: 손발 저림이 원인을 찾는 게 치료에서 가장 중요할 텐데요. 특히 되도록 빨리 진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는 증상이 있을까요?
0: 그렇죠. 이제 말초 신경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원인을 빨리 찾는 것이 치료의 시작이고 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증상들이 위험한 증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갑자기 손발이 저리거나 한쪽만 저린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얼굴까지 저리다 이런 경우는 중풍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있거든요. 특히 이제 말이 어눌하거나 한쪽 마비가 함께 나타나면 이런 경우는 빨리 치료해야 될 경우고요. 그다음에 물건을 자꾸 떨어뜨린다, 걷기가 힘들어진다 이런 경우는 단순히 신경이 압박되는 것보다는 이런 넓은 신경의 손상들을 또 경추나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빨리 진단을 받아보셔야 되고요. 또 저림이나 마비가 발끝에서 시작해서 며칠 사이에 발목, 종아리, 무릎 이렇게 빠른 속도로 올라가면 이건 아주 위급한 상황이니까요. 그다음에 뭐 호흡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삼킴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대소변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러면 응급 상황이겠죠.
1: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손발 저림과 말초신경병증의 한의학적인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경희대 한의대 침구과 김용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박진영의 너의 뒤에서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책 정보 북컬럼니스트 홍순철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 소개해 주실 책이요. 필연적 혼자의 시대. 제목에서 1인 가구를 말하는 건가 싶기도 한데 맞나요?
1: 그렇습니다. 1인 가구 요즘 정말 많잖아요. 그런데 네. 보통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세요?
0: 좀 고독, 외롭다?
1: 그렇죠. 네. 사실 우리가 보통 그동안은 1인 가구 그러면 뭐 좀 나이 드신 분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사별을 하거나 네. 이런 좀 그런 상황에서 혼자 사는 분들 그리고 뭐 히키꼬모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는데요. 요즘은 좀 다른 형태의 1인 가구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렇죠.
1: 1인 가구의 문제를 조금 더 심층적으로 들여다 봐야 될 것 같은데요.
0: 네.
1: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죠. 젊은 세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노년 세대 가운데 중장년 가운데 혼자 사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0: 네.
1: 실제로 2025년에 행정안전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1012만 가구, 그러니까 전체 2412만 가구 가운데 42%가 혼자 사는 세대로 나타났다고 그래요. 10가구 가운데 4가구가 1인 가구입니다.
0: 아, 그렇군요.
1: 왜 이렇게 급격하게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걸까?
0: 네.
1: 왜 우리는 결국 1인 가구로 살게 되는 걸까? 무엇보다 1인 가구인 분들이 자발적인 1인 가구일까? 아니면 비자발적인 1인 가구일까?
0: 네.
1: 한번 질문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혼자 살게 되는 배경에는 경제적인 이유라든가 가족사적인 이유라든가
0: 네.
1: 또는 시대에 따라 강화되어가는 개인주의적인 성향 뭐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인 가구의 증가를 이렇게 그냥 개인들이 선택한 결과다라고 봐야 되는 걸까? 이 책이 질문하고 있는데요.
0: 네.
1: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김수영 교수가 이 책을 썼는데요. 1인 가구의 증가를 후기 자본주의 사회인 지금의 대한민국 사회를 정말 충실히 살아갔을 때 누구나 도달하게 되는 필연적인 결론이다. 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2019년부터 한국의 1인 가구의 삶을 연구하고 있는 저자는
0: 네.
1: 책을 통해서 1인 가구의 생활, 일, 여가, 건강, 돌봄, 죽음의 문제를 깊게 살피면서
0: 네.
1: 1인 가구의 원인과 그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0: 네.
1: 책의 제목이 필연적 혼자의 시대입니다. 어찌 보면 끔찍한 미래일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우리 모두의 미래가 될지도 모른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0: 네. 참 1인 가구의 증가가 이제 우리 사회의 필연적 결론이라는 게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면서도 필연이라는 단어가 주는 여러 생각들이 있는데요.
1: 그렇습니다. 사실상 지금껏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낯선 길입니다.
0: 네.
1: 한때 독거노인, 빈곤 청년으로 일종의 소외 계층의 대명사였던 1인 가구가 이제는 다른 이미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골드족.
0: 아, 그렇군요.
1: 실제로 1인 가구의 대명사로 널리 알려진 연예인 최하정 씨가 얼마 전에 자신의 유튜브에서 이런 이야기 했다고 그래요. 혼자 사는 것이 너무 좋아서 자다가도 웃음이 난다. 화제가 됐습니다.
0: 그렇군요.
1: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죠. 혼자 사니까 뒷수습을 해야 될 가족도 없고 스스로 번 걸 모두 누릴 수 있는 지금이 너무나 만족스럽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여기에 공감할 거예요. 이제 혼자 사는 건 위기라기보다는
0: 네.
1: 하나의 자연스러운 조금 더 자유로운 어떤 선택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저자는 과연 최하정 씨의 이야기가 전부를 말하고 있을까? 정말 1인 가구로 살아간다는 것이 자유롭고 편하기만 한 일일까라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0: 아, 그렇군요.
1: 저자는 1인 가구, 은폐된 사회적 위협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위장된 혹은 포장된 껍질을 벗어

0: 대표하는 가치가 있다면 그건 자유일 겁니다.
1: 네.
0: 자유로우니까. 나 혼자면 책임지면 되니까 내 삶을 혼자 살면서 어떻게 써도 돼. 자고 싶을 때 자고 놀고 싶을 때 놀고 먹고 싶을 때 놀고 누군가 나한테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잖아. 근데 1인 가구들을 분석해보고 그들을 인터뷰해보니까 네. 그들에게 자유가 주어졌을 때 뭘 할까. 1인 가구의 상당수가 나에게 자유가 주어졌을 때 나는 일을 한다.
1: 아.
0: 라고 답변했다고 그럽니다.
1: 그렇군요. 그러니까 1인 가구를 대표하는 가치가 자유인데 그 자유가 결국은 일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아, 이건 뭔가 싶네요.
0: 뭔가 1인 가구 성공을 지향하는 자유로운 골드족들은요.
1: 네.
0: 결국은 자유가 주어져도 더 높은 성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어딘가에 갈아넣고 있다는 겁니다.
1: 아, 참 공감이 되네요.
0: 저녁에는 야근하고 주말에는 네. 자기 개발을 위한 일종의 무언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 아.
0: 저자가 만난 많은 1인 가구에게 일은 단순히 소득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일을 하면서 삶의 의미와 재미를 느낀다라고 답변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성취, 성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자발적으로 갈아넣고 있고 여가 시간이 되면 지친 자신을 힐링과 자기관리로 다시 재생시켜서 다시 일에 투여하게 만드는 후기 자본주의 사회의 최적화된 인력이었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쟁사회에서 성공이 최우선 과제였던 사람들은 커리어가 생존의 수단이면서 자아의 핵심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일을 우선시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1: 네.
0: 그리고 그 결과 결국은 혼자 살게 되더라. 그 결과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돈 많은 성공해 보이는 1인 가구는 행복해야 되잖아요.
1: 그렇죠.
0: 행복감을 한번 측정해 봤습니다.
1: 네.
0: 사실 우리가 혼자 살아도 괜찮을 거다라고 느끼는 이유는 성공해서 경제적으로 넉넉해진다면 혼자 살아도 나머지는 알아서 잘 채워질 수 있어 라는 일종의 믿음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1: 그렇죠.
0: 이런 믿음에 분명히 근거가 있습니다.
1: 예.
0: 사실 여러 연구가 밝혔듯이 소득과 교육 수준이 높을 때 식생활의 질 또한 높을 확률이 큽니다.
1: 예.
0: 왜냐하면 소득이 사실 좋은 걸 먹게 해주니까요. 그리고 이 소득은 사회적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가난은 가족 관계가 악화되거나 해체되는 중요한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물질적인 토대가 없으면 행복은커녕 생존조차 위태롭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돈과 행복과의 관계였어요. 그런데 1인 가구에게도 이게 적용될까? 대다수의 1인 가구의 경우에는 상황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1: 아, 그랬군요.
0: 고소득 1인 가구는 직장 밖에서 탄탄한 사회 자본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드물었다고 그래요. 이분들에게는 꾸준히 교류하면서 뭔가 친밀감을 나누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았고 가족들과도 그런 관계가 차단된 경우가 많았다고 그럽니다.
1: 아, 그랬군요. 고소득 1인 가구들은 취미 활동도 활발히 하고 뭔가 좀 다양한 사회 활동을 하면서 살아갈 것 같은데 꼭 그렇진 않은가 보죠.
0: 그렇습니다. 저자가 5년 넘게 1인 가구를 인터뷰, 심층 인터뷰를 하고 코호트 조사를 통해서 밝혀낸 결과가 지금 책에 소개가 되고 있는 건데요.
1: 네.
0: 고소득 고학력 1인 가구들에게는 특유의 구별짓기 같은 것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1: 아, 그랬군요.
0: 성공, 성장을 지향하는 사람들은 관계를 맺는데도 늘 어떤 목적, 이해관계 그리고 상대의 자격을 따졌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 자본이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1: 네.
0: 실제로 2022년 1인 가구 실태 조사에서 전문직과 관리직의 1인 가구의 우울감과 고립감 정도가 다른 1인 가구에 비해서 더 심했다라고 그럽니다.
1: 네.
0: 그리고 이분들에게서 또 다른 심각한 문제가 발견됐어요. 고소득 1인 가구 좋은 거 먹을 것 같잖아요. 이분들의 건강 상태가 썩 좋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1: 아, 의외네요.
0: 왜냐하면 이분

0: 들은 편리하지만 장기적으로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음식을 주로 먹고 있었던 겁니다. 어떤 건지 아시죠? 네. 뭐 배달 음식이라든가 네. 편리하게 빨리 먹을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이라고 하는 건 특히 음식에 있어서는 뭔가를 사서 네. 배달해서 좋은 걸 먹는 것보다 네.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좀 반찬을 직접 하고 네. 밥을 직접 해서 이렇게 먹을 때 뭔가 좀 더 건강한 음식들을 하게 되고 또 그렇죠. 누군가와 대화하면서 먹을 네. 때 사실은 우리의 건강도 챙길 수 있다라는 건데 고소득 1인 가구들은 바쁜 일과 그리고 뭔가 좀 자기 개발해야 되는 그 사이사이에 네. 밥을 마치 에너지를 충전하는 것처럼 섭취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1: 네.
0: 배달 음식. 네. 그래서 고소득 1인 가구들이 콜레스테롤, 열량 섭취량, 결식률이 높고 네. 여러 심혈관계 질환을 비롯해서 만성 질환의 유병률이 높았다고 그래요.
1: 아, 그랬군요.
0: 사실 누군가와 함께 살면 다인 가구에서 네. 돈이라고 하는 건 이 가족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삶의 질로 흘러들어갑니다.
1: 그렇죠.
0: 누군가 돈을 벌면 네. 누군가가 장을 보고 네. 밥을 짓고 함께 식탁에 앉는 과정에서 경제적 자본이 건강한 식생활로 옮겨오는 거죠.
1: 네.
0: 그러니까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 자체가 사회적 관계인 겁니다. 가족 구조라는 게 돈을 생활의 질로 바꿔주는 일종의 전환장치 역할을 한다. 그런데
1: 네.
0: 1인 가구들은 이러한 전환장치가 없다 보니까 돈은 많이 벌어요. 어딘가에 쌓여 있는 겁니다. 돈이 삶의 질로 전환되지 못한 채 고여 있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책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1: 그렇게 돈이 삶의 질로 전환되지 못한 채 고여 있다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네요.
0: 그렇습니다. 이 고소득 1인 가구들 네. 이분들은 또 다른 걱정거리가 있었어요. 노화, 죽음에 대한 걱정입니다. 사실 누구에게나 노화가 찾아오죠.
1: 그렇죠.
0: 찾아올 죽음의 과정에 대한 두려움.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책의 저자인 김수영 교수는
1: 네.
0: 1인 가구와 다인 가구가 두려워하는 죽음의 지점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1: 어떤 차이일까요?
0: 다인 가구는요.
1: 네.
0: 뭔가 죽음을 떠올릴 때 자신을 돌봐야 하는 가족들을 걱정합니다. 내가 죽어가는 과정, 그 과정 가운데 가족들이 나로 인해서 힘들어하면 어떡하지? 근데 1인 가구들의 시선은 다른 곳을 향해 있었어요. 이분들은요.
1: 네.
0: 사후를 고민하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죽은 뒤에 네. 나를 누가 챙기지? 나를 어떻게 거두지?
1: 네.
0: 그러니까 인터뷰에 참여했던 1인 가구들은 죽음이라는 키워드에 거의 공통적으로 이런 질문들을 떠올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분들의 두려움은
1: 네.
0: 혼자 죽는 순간이 아니라 혼자 발견될 모습, 내가 어떤 모습으로 발견될지 여기에서 극도의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1: 그렇겠네요.
0: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모습은 사실은 죽는 사람이 인식할 수 없지만
1: 네.
0: 혼자 사는 사람들의 죽음 이후의 모습은 이분들에게 더 공포스러웠던 거죠. 어떻게 발견될까 내가.
1: 네.
0: 그러니까 고소득 1인 가구들의 죽음에 대한 또 다른 고민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발견될까? 그리고 내가 죽으면 나를 추모하는 그 자리에 누가 와줄까? 이런 것들이 1인 가구들의 죽음에 대한 아주 심각한 고민이었다라고 책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 참 공감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1인 가구가 되는 분들도 있지만 자발적으로 1인 가구를 선택하는 분들도 있고 뭐 어느 쪽이든 1인 가구로 혼자인 분들에게는 다인 가족과는 또 다른 이런 걱정과 불안감이 있는 거네요.
0: 그렇습니다. 필연적 혼자의 시대에 결국은 우린 다 혼자 남게 되어 있습니다.
1: 네.
0: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누군가가 먼저 떠나면 결국은 혼자 있게 돼 있어요.
1: 그렇게 되죠.
0: 이게 필연적 혼자의 시대라는 겁니다.
1: 네.
0: 사실 1인 가구 가운데 상당수가 뭐 비자발적인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책은 지금 상황이 이렇다면 우리는 지금 사회적으로 무엇을 고민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구조와 시스템을 고민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거죠. 일단 혼자 사는 것보다는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함께 사는 삶, 가족은 단순한 동거인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의 의미가 되어준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혼자 사는 것보다 함께 부딪히면서 살면서도 사실 어렵긴 해요. 뭐 짜증나고 그렇죠. 누군가의 존재 때문에 내 자유가 침해되고 그런데 그런 과정 가운데 내가 누군가의 자녀로서 누군가의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살아간다는 것 이 자체가 주는 삶의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그럽니다.
1: 그렇죠.
0: 저자는요. 본인도 1인 가구세요.
1: 아,
0: 그래서 그렇군요. 1인 가구 상황에서 1인 가구의 삶을 연구하면서 섬뜩한 자기의 미래를 상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1인 가구의 증가는 생존에 대한 극도의 긴장감 그리고 그에 따른 자기 착취가 만들어낸 결과였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혼자의 시대에 드리운 그림자가 이렇게 짙은데 이걸 과연 계속 내버려도 좋을까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죠. 저자는 지금의 1인 가구는 어쩌면 일종의 과도기 위에 서 있는 상태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우리가 고도의 경쟁사회,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런 삶의 형태가 만들어졌어요. 다양한 이유로 1인 가구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지금 가족의 형태는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 이걸 받쳐줄 제도는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실상 그렇잖아요.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생겨나고 있고 다양한 형태의 동거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걸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 지체된 불균형의 시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그리고 이유도 명확히 모른 채 다치고 있고 건강에 위협을 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존의 전통적인 틀 바깥에서 사람들이 서로 공동체를 만들어서 서로를 안전하게 돌볼 수 있는 새로운 연결, 새로운 제도, 새로운 법 제도가 필요하다. 절실하게 요구된다라고 책을 통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결국 인간은요. 사회적 동물입니다. 우리 뇌는 사회적 뇌예요. 혼자 살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코 혼자 살 수 없는 존재가 우리라면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사회 구조적인 이유 때문에 1인 가족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걸 방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과거의 전통적인 가족, 혈연 중심의 가족 제도가 아니라면 그것이 이미 지금 무너져 있는 상황이라면 이 지금 잠시의 혼자 시대를 지나서 다시 연결의 시대로 가기 위한 새로운 고민거리, 새로운 제도, 새로운 동거와 인간의 관계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 이것이 결국 우리의 건강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 네. 이 저자에 대한 궁금증도 생기는데요. 사회복지학과 교수라고 하셨잖아요. 관련해서 연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1인 가구가 우리나라만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0: 그렇습니다.
1: 홍순철 씨는 다인 가구시잖아요.
0: 네.
1: 노년에서 그래도 뭐가 가장 걱정이세요?
0: 아직까지는 다인 가구지만 사실은 필연적 혼자의 시대를 살아가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1: 그렇겠네요.
0: 결국은.
1: 저도 역시 그렇고요.
0: 근데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는 사실은 안정감이라든가 심리적인 어떤 위안이라든가 그리고 누군가와 얘기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든든한 일종의 백이 되어주는 게 가족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혼자가 된다라고 상상하면 사실 상상이 잘 안 돼요. 하루 종일 그렇죠. 집에서 누군가 대화할 사람조차 없이 네. 뭐 요즘 대화를 대신해주는 로봇들이 등장을 해서 이 노년 세대들의 어떤 친구가 되어주는 경우도 있다고 하지만 네. 그런 상황을 상상을 하면 왜 새로운 연결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 저자가 왜 이걸 강조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네.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것이 결국 우리를 살리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책을 읽으면서 더욱더 많이 해봤습니다.
1: 네.

0: 뭐 혼자이지만 결코 혼자 살 수 없다고 하는데 혼자가 아닌 우리로 살 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필연적 혼자의 시대 잘 들었습니다. 북컬럼니스트 홍순철 씨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웨이브 투어스의 사랑으로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9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아나운서 김기만입니다. 경기도 장애인 복지종합지원센터가 2026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우수 콘텐츠 공모전을